0: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
1: 익사 코리안 타임 con Jimena Alvarado.
2: Show Center presentó Exa Korean Time.
3: El verano loco de HB entra en la cancha.